하나님, 저도 그 암만 소서 나갔고, 그 이름 좀 라이, 이야, 우리야. 그 이름 좀 라이, 이야, 우리야. 이거는 우리 모르는 건가? 지금. 오늘 와주는 누구, 내가 제 탈루에, 이거라 탈루에, 그 수분이야, 그 기분이야. 오늘 와주는 게 우리의 삶이야. 에이, 우리, 아마 소프라 이마이 바피 디테일 바시시 이데니시 데오 에토지 아마마요 에토지 마다오 에토지 마오 에로사투 보이나 에토지 마시노 오아마 에치 지소모 테테니 에데 니가 야니 가두니 니가 가파니 오지 에치 다마나 테도 나리아 비테도 나리